0: Yep, no compulsory. Amaro Yanguk e hago miguk e radio is Yanjuheo.
1: Really?
0: Yeah.
1: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
2: 한국이랑 미국의 라디오에 이게 나온대.
1: 아!
2: 이거 뭐야?
3: 야, 영국이랑 야, 영국이랑
1: 와! 나 영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. I like 영국 very much.
3: I like house.
0: Good.
4: Thank you.